0: 유물전우.
1: 이것은 알아보다 못해 날수 있네. 정시오에라 할때
2: 헤매는 선이오로.
1: 얼른 오면서 알카다시다. 미세비 알아봐야 하즘.

0: 결승 독실 결승 뚜뚜뚜.
1: 바카름 보기는 코너스 네이미시. 보기는 코너스 예리유즈 차시스 올드.
0: 뭐봐, 뭐긴 캠프 gitmeyecek miyiz?
1: Gideceğiz ama size bir sürprizim var.
0: Kamptan başka sürpriz.